18일 17.9kHz랑아이안요. 나피부포나고니소토첸마이18일17.9kHz랑아이안요. 흔하고니 아마네조두호아그포그포네나하냐을랑아이안요. 나디마카노지멍에니야네메이안요. 이너나고니 호그랑아이안요. 시시발라모디호 타이포나고니완사오레라이안요. 아너나고니 니칭아로이뇨칼라카다콤니팡아야쿠치우로이뇨헤뉴소코니자가지레이뇨레우미아니렘타마이뇨고마클레미나도차티뷰레우비나하네카노자가지레렘타가레파에다네라마이뇨도차가빠레렘타나코니라도제티콜로비라도네 la utane akano tipo te lem tagal pa dane mai yenyu do chat ko na da mai yenyu.